0: 아니요.
1: 게이 웹사이트.
2: 'Cause man, I gotta lay something on you. I wanna talk to you.

0: 아니요.
1: 게이 웹사이트.
2: 섭션.
3: Boy next door. Fisting.
2: Fucking slaves.
3: Semen. Boy next door.
2: Slaves.
3: Deep, dark, and deep.